고는지 anywhere there are them my one anywhere won't move 사랑하고 라디 안아줘 와봐 미야 my god 진진 무슨 미 후프레이무 에브라데마 원 anywhere 우누야